0: 생활비는 어렵지 말아갔다. 김매구민가 낙도대 대마. 아리시아인 낙도마 대마가 낙다. 불국불국가 낙도마 낙딜로마. 다바니 아까 오면 김매구민가 낙다. 다바마 이구름이 갔다도 눈나문 아우야오롱아. 이녹시약도 알아보이면 갔다. 이놈이 다르고 여기 또 알아보자 맞고 자꾸 알아보자 굉장히 막 풀이하러 오케이는 아 동화로 가리자로 같이 막고하러 이놈이 자꾸 그러냐고 맘에 쇼니 오밀리아로 민을 자꾸 락시만 하면 동화에서 올라가요 오케이 전화 오백내가 이놈으로
1: 대만 보면 한번 했다.
0: 네 다음은 오밀리아로 맞지
1: 신물리.
0: 오밀리아로 하겠나미 오밀리아로 하겠나미다 아, 아직 살아도 되나? 아직 하다가 일리. 아, 여분이가 후배는 그래요. 대꺼와 동어세가 여기 낙심하고 계시나 후배는 오거라. 도망학도민이 오라 김내고 뒤묻자하는 가봉아 우기동놈의 요다 아버님이 오가민. 대마 아우야코 거리 알아보다 같이 고대꺼와 엄마 거리마다 올라가뜨리고 아다리 못했다. 가족들이 마다라 국가 니가 와로 답방아 아무로 속으시 화대면 아무로 얘기해 아다하다가 흑배 앞에 아다리 저것 다 가족 거래 거 오시 저 왔다 저건 속으시 화대가로 올해 얘기해 아무로 가장 우리 사가 매일에 매도 학도 암낙시 오미 대화 오시 저 왔다 저것 다 가족 거기 약사 왔다 저래 거 봤네 안에 죽지 오미 미치도 아무 시 약다 오는 인내마 아다라마 살리 아빠야나 하였군 다시 아르꾸라 빠노 하였답군 아 가시기 가서 가라마 답변는 농민만 다시 아방에 티비 아니마 적다 수함이 아다라마 가시기 아빠야 방 남자가
1: 다시 뛰냐 그럼
0: 누나 그때 동안 있죠 다 받쳐봐 아딩 와 투사주가 달라고 하니 아 계속 드라마 들링 대구나 가작독도 하라고 이마다 자신 말고로만 일하 담아꼬 다시 갈아이 아두학군에게 답방와 다인나 땅이 높다고 이런 거 다음에 뒤져본 낙득 가만히 가옥도 하라 못다 뒤배야 다보는 마 적배 봐도 가시게 하는 동학 시부리 적을 약심을 봐가 일랑아 전업인 욕으로 왔니 가디시 욕었다 다이마다 악심하러 갔다 비교 악심하러 갔다 아이비 옷도 아래로 입으면 맞다 눈남이 아래 아래로 줄리
1: 자기 손이 아니고로
0: 자기 우미 나갔다 대마 고기 오다 못하면 개굴리 아래로는 그러니까 이따가 담마 아마 대마 다음에 나갔다 이라 대마 백군이 와서 기록되고 요군 그때야 백군로 고교당은 마이트마 무티빙하슈 아이바요아로니마다 노나미 독가리알올루디 양아요비냐갈로 피터라시 엄마로 흑대아빅 엄마로 이노우숙도릴리고 화당을리차가 농치이적 타이코다임 고교당은 마이트마 나막두빙아알니 우키오모도 고치라옥세마요 대가샤오니비나아로미 타이카오긴나쁜 독가비비니간니 타고박파울
1: 하늘리 독가
0: Tukar na tayo ima kapurin na mo to ay ay ay bunin